0: 전해 주셔서 동공을 하고 세상에 주자식 그런 아무리 쓰셨다 야 이래 봐 이러고도 있으니까 저거 연기하세요 엘믹스
1: 불가능한 것들 다 뭐